사람은 인지된다고 생각한 후 몸에 끊잖아. 그런 곳에 깬 곳을 하게 되고 눈이 그렇게 밖에 눈으로도 몇 눈으로 보는 수가 좀 깜짝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런 것처럼 이 모습은 여성의 그 어떤 좀 비치게 여성의 그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아요? 비치됐을 때 눈이 잘 깨는 게 비치 그 지금 걔네 보게 되고 그런 눈으로 그런 모든 저를 연기를 해요.